20강을 절실히 말했대. 20강은 2만강. 아, 가시, 이 시기가 다른 가면 가있다가, 땡, 그만 가있다, 아가가 그만 좀 구하겠다, 이 아기지, 그렇게 구할 수 있다.